가지고 네 계속 먹기만 한 것 같은데 저는 가서 떡볶이 해주고 오뎅탕 해주고 벗었어요. 자 그래요. 오늘도 행복하면서 잘 들어요. 댄스곡 세 곡 정도만 부탁드려요.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우리 뚱이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좀 전에 일어났는데 우리 뚱이님 오늘 일하세요? 오늘 어린이날인데 저는 어린이는 아니니까 패스. 신나는 곡으로 준비해서 좀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래요.

필사반님 다녀와 주셨어요. 쉬는 날이지만 병원 왔다가 집 가는 중입니다. 보호자께서 저와 면담을 원하셔서 집 가는 길 감사히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우리 필사반님 다녀와 주셨어요. 이해준의 사랑투 인기대에서야 허각의 진원 이어드릴 거고요. 이어서 또 신나는 곡도 준비를 더 해서 올려두었어요. 날씨가 오늘 너무 좋습니다. 밖에 산책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만들어 가세요.

Encuentren a su pareja, entren a la fiesta, órale.

그죠. 내일, 오늘 화요일이죠. 수요일 밤 12시, 00시에 또 점검이 있어서, 네, 내일도 나연이 방송이 없어요. 네, 어쨌든 내일 아침에 또 8시 방송은 제가 또 합니다. 그래서, 이따 밤까지는 제가 하고, 우리 타비님께서 러시 제가 좀 해달라고 해야 돼. 컴퓨터 좀 약간 쉬어야 돼서, 이따 밤까지는 제가 신청후 사연 전달할 테니까, 네, 여러분들 다녀가 주시면 멘트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만들어 가세요.

우리 아연님 다녀가 주셨어요. 야, 우리 장면이다. 장면이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취업한 곳에서 일 잘 하고 있어요. 오늘은 어린이날이라서 쉬어서 좋네요. 그러나 내일부터는 또 일합니다. 일이 어렵진 않은데 돈이랑 연결되어 있어서 틀리면 안 되네요. 저는 계속 돈이랑 연결되어 있는 일을 해서 10원만 틀려도 퇴근 못하죠. 꼼꼼히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도 이번 달에 월차도 하루 쓰게 하시고 좋네요. 언니, 점심때인데 식사 잘 챙겨 드시고요. 휴일 잘 보내세요. 방송도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장미언니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어요. 그래요. 돈이랑 연결된 일들이 진짜 한순간 잘못하면 그거 찾아내야 돼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일하는 버릇을 드려야 해요. 그러다 보면 성격도 되게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도 오래도록 일하는 일이 아니어서 좀 다행인 것 같긴 합니다. 자, 신청하신 곡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한로로의 안녕, 소수민의 곡과 하츠웨이브의 곡까지 신청하신 곡 모두 준비해서 전해드려요. 우리 아연님도 오늘까지 쉬는 날 편안하게 보내시고, 일할 때는 또 꽁꽁히 일하고, 언제까지 일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지원금이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두 꼼꼼히 일해서 지원금 잘 챙겨주시고, 좋은 일하는 거니까, 물론 월급 타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경험이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잘 지내 행복해 라는 말은 못해 참 예뻤었던

사랑받고 싶다는 생각을 또 문득 해버렸다. 내 피부로 읽을 수 있는 사람. 내 피부에 닿아서 나를 울리고 웃기는 것. 내가 가사를 쓰고 내가 노래를 하게 만드는 것. 충분하다고 생각해도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들. 읽히고 싶고 읽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읽어주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써내려가는 것만이라도 한 권을 가득 채울 수만 있게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밤에 두 눈으로 담아야 할 것들이 내가 온전히 바라는 것들이었으면 좋겠다. 다음 밤에는 꼭 울지 않아도 되는 마음을 가지고 잠에 들고 싶다.

0: 왜?
1: 아니, 아, 내가 요새 좀 신경 쓰이는 애가 있거든. 근데 걔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0: 에? 그래서 네 마음은 뭔데?

잊지 못해 뒤척이다 둘러보니 혼자 세상의 짐을 싹 다 짊어졌네. 생각이 많아지고 세상 따가지고 싶었지만 세상 앞에 나는 결국 작아지고 인생의 정답을 찾지 못하는 구겨진 내 삶의 지도. 그래 내일부터 남보다 난 인간이 되길 바라본다. 그게 뭐든간에 가까이에 두고 먼 산만 바라본다. 그게 대체 뭐라고 일단 미간을 찌푸리고 본다. 생각이 꼬리를 문다.

스테이크 술인 실패로부터 성장해 성장해 사랑은 하고 싶지만 Nobody wants to deal with the pain that follows No I understand them though Yeah 이해돼 이해될 사랑이라는 게 매롭게 하던 게 이제는 매 괴롭게 해 아픈 건 없어지겠지만 상처들은 영원해 But that's why it's called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긴 연휴가 끝나고 네, 여러분들 만나러 왔어요. 잘 쉬고 오셨을까요? 물론 월요일은 여러분들께 연휴는 아니었지만 네, 저희 하늘우스 방송국은 네,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네, 음악만 전해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피곤한데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가을이님께서 다녀가셨어요. 장면님 안녕하세요. 연휴 잘 보내셨나요? 아, 모르겠습니다. 전 연휴 때 일했네요. 오늘 휴무라서 밀린 청소랑 빨래 해야겠어요. 전 종일 잘 거예요. 이보람의 당신을 위하여 악동 뮤지션의 제목 틀리셨죠? 소문의 낙원입니다. 이거 헷갈리면 경이로운 소문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창섭의 우리들의 동화까지 청해 주신 곡 모두 준비했어요. 날씨가 좋아서 대청소하기 너무 좋네요. 그래도 저는 잘 거예요. 자, 우리 가을이님 좋은 하루 만들어 가세요.

왕은님. 와우님 다녀와 주셨어요. 아, 미치겠네. 안녕하세요, 장모님. 연휴 잘 보내셨나요? 학교 자율 휴업일로 5일 동안 지지고 볶고 했어요. 저희 저가 갔다 왔는데 저가는 못하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네, 놀고 먹고 왔어요. 아이들까지 거의 20명이 모여서 우리 타비님하고 나야님이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음식 하시느라. 저는 뭐 몇 가지 안 해서. 멀리서 오신 분들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운전하시느라. 강원도에서 우리 단미님, 여수에서 터보님, 서글님, 부산에서 우스님, 포항에서 우리 시오님. 운전하시느라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피곤은 제가 너무 피곤해 죽을 것 같아요. 아니 언니 다 저 2시 반에 깨갖고 지금 못 자서 죽을 것 같아요. 졸고 있었어요. 자,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좋네요. 방송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장미님 하셨어요. 어차피 또 새벽에 못 자갖고요 오늘. 낮에 자야 되거든요. 좀 점검을 왜 또 하죠? 인나이브 부장님하고 싸울까봐 피곤해 죽겠습니다.